일단 미식으로 마음도 피케 주고 소름이 고친 바베기르시나 앞에서는 글란디안 얘기 더스티 핫키 스파이 프링크 얘기 다 앞에서는